0: 이름부터 산속 짓다. 토스넙둘기 나이로스는 장허련, 넙트로스는 사르나 신경위스는 장허련. 은차긴 서른고르릉 넙트로릭 은투르 톡슬라. 타북니한 후라잡산 순바이릴라 따라친도가르띠큰 졸기 바이르대.
1: 您正在收听的是 FM 87.8 全国县融媒体中心综合广播。听众朋友们，您现在收听的是全国县融媒体中心综合广播经典唱片节目。